0: 제23회 동계올림픽 대회인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.
1: Je déclare ouvert les Jeux Olympiques d'hiver. Les Jeux sont ouverts officiellement.